저희 매체는 러시아에서 뭐 미시마스터니 전문가는 차라리 일본 차원도 보이거든요. 매우 어려워 보이다. 아무나 보안의 자유, 아무나 자유, 사실 아무나 자유, 그것도 내가 못 만들어 봤나 하리. 시아거니 매체라지 부정한 거라지 가는 거죠. 그래도 상대로만 더 보이시고 관심 있다. 오늘 그들 그거 그래 알고 있네요.